0: 예수 드리는 문 겉절절이나 고통 막 괴테맨이나 패무 가세 원리 아끼는 보이네 자원기 강원와 자원기 강원와 아타고미 라시온 우파다사우지 아예이
1: 최선세 아쿠디비아라 오베시셰 에티아헨비아라 오린지나

0: 저들 저들 연마의 양고포스 마히바 연마와 쌈바를 맞춰 오늘은 내려와라
1: 어미님을 찾아주고
0: 양내 마카스야 나 와이프 수어 루프마 약속마 내 친인 연마의 소금

외신 아버지 아니다. 야 우야 모아서 가서 우야 그럼. My grand, I want to sell. I'm a sucker. What's your name? I'm a sucker. I'm a sucker. I'm a sucker. I'm a sucker.